0: 내려오면 돼.
1: 왜? 가만히 내버려. 한복하고 러시아식이었나? 딱밥 나 따피우 보겠나? 하디면 하나. 내려 내려비유 내려비유 아무 그렇게 봤나? 이거 하리 내려비는 하나. 쓰자기나. 아따 감별해.
0: 그때 저러고 뭐한 거야? 딱 그거 보러.
1: 와 알로난 누가 그런 따피우 쏨?
0: 따가서.
1: 와 아야와. 누군 딸? 티 나타나 대파 샘브람 사나 누르요 가 분리샤 누르요 나들 하임나 무슨 일 따파 야 틀고 미야 틀고나 하다 갑길 때야.